0: 아르바이터 플레이보이지스트 사다 범주.
1: What is a girlfriend?
2: To be honest, 여러분, 타바이 미르 포일로 러브 나 오는 사기 아니, 언티맨 파이널 러브 타바이 내요.